0: 말했지. 하나 인대한 오른 말 오여오여라. 하나 거꾸로 돈들여 말아. 쨔쨔나 말까 바로 와라.
1: We're the Tullamarines.
2: And we covered The Chain by Fleetwood Mac.
1: For Like a Version.